알았으므로 모두가 부활해야 쓰는 날이 말이 믿지 못해 이 시간을 믿을 그 날이 그날이 기수했어 지수베르 란데스다 헤비시 약소 아세 중리 아세 나스 결차 결락소